0: Ponte Exa FM 91.9.
1: 20, 22, Psy coming back. Lo cano si, huh? 우리 가난이지, huh? 우리 다시 웃고 읽어 찍어 막.